0: 선생님은 드라마 하나는 사이가 부서리 또다이트 아지자노소
1: 아니 이때 여기는 왜 있으니? 이장소는 못했나 따로 또다이트
0: 인생이 스포츠인들님이 더르나니 타이름이 잘했다시다 사쿠다이트 오들모보시라 볼리비아는 마트라기 은선이
1: 예 어떤 장이 선이 은선을 안지면
0: Azure, bizottero basso bikini, tapi harapan saya nasa mati. Hari ini tar armi barat kaki pari waipu. Is motor kami lima, secara sadis tatana. Berhati smartphone sangit ka, sebira sampan na sabi kali kota haru upo pera utasan. Sate lupa kukura hasta kila, babil pemasu, kandi. Rasuro di pula pemasa tu sadi lupari karta lagi peni. Anilai sambin hos.
1: Open family and lodge, iron car bazaar, kupaitu, arjun sabkuta. Mobile, anhanri pasaki, tinistar service, anhanri sunyet ekchalis, chonga tasayu churhatan, wa anhanri pasaki, tinistar service.